0: Ponte.
1: Exa FM 91.9.
2: 20, 22, side coming back. Long time no see, huh? 오래간 아니지, huh? 우리 다시 웃고 읽고 찢고